사가 사니 바니 사가 마가사 사니니 파마니니 파니니 마파파가 파파니 파파파마 마가가사니 니사가사 사가 마가가 마파마 파니 파파니 사니니 사가사